0: 그 사진은 손상은 사진 쓰셨을까?
1: 상관은 사진.
0: I'll be at the 3000 mark, northbound Highway 5, white male, black, otherwise.